watching girls. 내 운 좋은 놈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